내렸다 뿌다 노노마이 우야 지소 찬사야 우지 샤무시노 그리고 뱀베리가 맞고 마시안에 맞고래 나리맨 에라디오 무삼비키 이수샤이스리과 밤베리 에라디오 무삼비키 무시모야 무노 조송가 남치샤노 마시베시 우야 이 지소 찬사야 그리고

대단가 불담으로 마이 우야 지소 산사야 우지 샹시노 그리고 뱀베리가 막고 마시아네 막고래 나리네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 미삼비키 에스우샤에스르과 밤베리 에라디오